0: 다시가 몸통바 몸통바
1: 중국의 불발 보이 그때 중국의 불발 보이 그때 그
0: 야시 다요 야시 다요
1: 야시 야시 가면 그 검 까불 끄네 검 까불 끄네

0: 司令部首长，郑瑞向您报道。
1: 你就是新来的警卫排排长郑瑞吧？是。警戒性蛮高的嘛。司令部赵驻地处长派我来的时候跟我说，谈判越是接近成功，越是要提高警惕，防止敌人勾机跳墙。他跟我说，你曾经执行过保卫彭老总的任务，并且完成的不错。
0: 你刚刚伤愈，就派你过来了。我出来就是巡查安保的，有你在我就放心了。
1: 首长，得知要来保护您，我实在是太高兴了。
0: 回国以后不想退役？
1: 不想，就想一辈子当兵。好好干，你这样的人才，我家需要你。
2: 谢谢首长，绝不会让你失望。 오늘 밤 목적은 내봉장에 있는 중공 대표단을 죽여야 한다. 그래야 다시 전쟁을 시작할 수 있고 내일은 전쟁 협정을 진행할 수 없게 될 거야.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무조건 임무를 완성해야 한다.
3: 대한민국 만세!
2: 대한민국 만세! 대한민국 만세!
4: 총은 안 씁니까?
2: 명령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기억해, 우리는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들이다. 애국심 때문에 스스로 움직이는 거다. 알겠냐?
3: 알겠습니다.

0: 小王，
1: 무기들 내놔라!
2: 허세 버리지 마. 이 총 안에 총알이 없잖아. 여기 중립 지역이라 총을 못 쏴.
3: 너희들이랑 싸우면서 총은 필요 없지.
2: 담벼! 도망쳐! 도망쳐! 도망쳐!
4: 정우장! 정우장!
5: 네. 정우래! 정우래!
6: 마상送到医护站，不惜一切代价抢救！ 快！
7: 정우래!
6: 快！ 快！
4: 慢点！
6: 快！ 把美国人叫来，让他们亲眼看看。
8: 李队长，
6: 快去！

어쨌든 이제 참도로 워치동을 지나 무색에 사 홍보지 열에 사 홍보대다 되면 사 먹어지 열에 되니 그런 입념도 몇 대신지 뭐야 이렇게.

천이 털어붙은 루지 루모지 장으로 털어도 좋은데 다 거리 꼬라도 꼬는 내가 털어도 그다 루모도 장 내가 루모도 가는 도우유나 다 띵모도 다 사든 두보차대요 두보도 장 내가서 다 띵게 되는 자고요 그리고 선포도 장이 없어도 치듯이.

선이 털어붙은 루지 로모지 장 털어도 좀 나 거기 보라지 폼 내가 털어도 그다 로모도 장 내가 로모도 가나 도유나 다 띵모도 다 사든 두보 차대요 두보의 장 내가서 다 띵게 되는 야구 이렇게 그 선포의 장이 없어 붙이듯이